아츠 사라 아 와라 네. Come on, come on, come on. I will sing it again. 몬시라 네. Oh, 아츠 sing it, sing it, sing it on the way.